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ICC 국제형사재판소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은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신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요한 것은 법의 지배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은 21일 자신의 저서를 출판하는 붕괴 신주를 통해 코멘트를 발표하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어서 놀라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국제적인 법의 지배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일본과 일본의 여러분의 지원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제재에 대해 유엔과 유럽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20일 북조선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외무성의 아리오시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은 21일 오전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와일레졸 국무차관보 대리와 한국 외교부의 백용진 한반도 정책국장과 전화로 협의했습니다. 협의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한 뒤 북조선에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가기로 확인했습니다.
0: 북조선은 20일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지만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발표하지 않는 것은 세 번 연속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 미국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조선이 20일 오후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조선은 보통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나 훈련을 하면 다음 날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8월 6일과 12일 발사 등 3번 연속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8월 17일부터 정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함에 따라 27일까지로 예정됐던 기간을 절반 정도인 21일까지로 단축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지 않는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미국의 요청으로 규모를 축소해 이뤄진 데 따라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는 미국과 한국에 대해 주종관계 구도라고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실시한 조선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정례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기간이 당초의 절반 정도로 단축돼 21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으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 씨는 20일 밤 국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트럼프의 한마디로 서울은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했다며 미국과 한국에 대해 주종관계 구도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김여정 씨는 또 19일 국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나타낸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조선으로서는 한국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의 이해를 깊이하기 위해 니가타 현 등이 주최하는 중학생 대상 워크숍이 열려 19일은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된 니가타시 주오구의 현장 주변을 시찰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니가타 현 등이 세 차례 개최하고 있는데 현내 중학생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현내 중학생 10명이 참가했습니다. 19일은 요코타 메구미씨가 다니던 니가타시 주오구의 요리 중학교를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중학교 1학년이었던 메구미씨는 하교 도중에 친구와 헤어진 뒤 집에서 불과 10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메구미씨의 하교길을 따라가면서 납치 문제를 20년 이상 취재해온 니가타 일보사의 논설 편집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납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게 돼 있어 메구미 씨가 납치된 현장 주변의 모습을 태블릿으로 동영상 등을 찍었습니다. 참가한 가시와자키 씨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우리는 니가타의 바다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 등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하니 슬픈 마음이 된다며 사건의 해결로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찰 후 학생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동영상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면

0: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지난주 워크숍에서 가시와자키 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하스이케 가오로 씨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작된 동영상은 오는 11월에 니가타 시에서 열리는 잊지 말자 납치 현민 집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1: 한국에서 3년 전에 열린 당시 여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통일교회의 한학자 총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돼 양측은 기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총재인 한학자 피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피고는 3년 전에 실시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교단 신자를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재판은 2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돼 특검 측은 교단은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학자 총재와 김건희 여사 측은 각각 기소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어 오는 31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0: 종무성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날씨에 따른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02.1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확대돼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0: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1: 노도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1: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1: 痛いんです에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1: です를
0: 붙입니다.
1: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1: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痛いんです。喉が痛いんです。喉が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どうしたんですか?頭が痛いんです。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1: どうしたんですか?
2: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頭が痛いんです.
2: 머리가 아프거든요.
1: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1: 頭が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3: 熱があるんです.
2: 열이 있거든요.
1: 熱는
0: 열,
1: ある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1: 熱がある는
0: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1: です
0: 에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2: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1: どうしたんですか?頭が痛いんです。熱が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1: お腹 오나카
0: 아프다는
1: 이타이 이타이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4: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1: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2: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1: 오다이지니는
0: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타메상, 가오이로가 와루이데스요? 도우시탄데스까?
6: 노도가 이타인데스.
5: 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6: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7: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6: お大事に。
5: ハルさんの知恵袋。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2: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해요.

0: 말이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여기 도쿄는 약간 더위가 좀 이렇게 주춤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면 여기에는 태풍 정보가 계속 오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이 13호 태풍 돌핀이죠. 일본의 남쪽에서 서쪽으로 향해서 이동을 해서 7일부터 8일에 걸쳐서 이 오키나와 아마미 지방을 거쳐서 중국 방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15호 태풍 찬홈인데요. 이 또 남쪽에서 북상을 해서 11일 오후에 이바라키현에 상륙을 했고 그리고 간토 지방과 큐부 지방을 이 서쪽으로 향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 오전에는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바라키현에서는 이 태풍이 상륙한 것은 기상청이 1951년에 관측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12일에는 17호 태풍 난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태풍도 일본의 남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15호 태풍 찬홈과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의 동쪽을 향해서 북상한다고 합니다. 이 태풍 진로 정보 정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든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0: 네, 그럼 이번 주 하나카페에서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사시는 니시도루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살고 있는 니시도루입니다. 7월 28일 큐슈 구마모토 현을 진원으로 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해지의 하루라도 빠른 부흥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구마모토 현 야츠시로시 출신 동창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동창생을 만나지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지금 구마모토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지 않은가 싶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무사히 지내고 있기를 빕니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이 구마모토에 있는 백화점, 물론 이제 저희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만, 예, 구마모토 이온몰, 예, 구마모토에서는 이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구마모토의 백화점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창생 연락이 안 되시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또 궁금하실 것 같네요.
1: 네, 네, 그분도 이제 무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구마모토의 뭐 친척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뭐 구마모토에 이제 아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뭐 이 니시도우루님께서는 동창생이라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니시도우루님 동창생을 포함해서 정말 무사히 계시기를 저희들도 빌어봅니다.
1: 네, 니시도우루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일 일요일 하나카페를 듣던 중 생각지도 못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카페를 통해서 2021년부터 소중한 인연이 된 오사카의 카토 노리꽃님으로부터 온 메일이 소개됐던 것입니다. 올해도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와 한국의 자포니즘 이야기를 응원해 주신 카토 노리꽃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말로 카토 노리꽃님의 문학적인 한국어 표현과 한일 민간 교류를 향한 애정으로부터 언제나 즐겁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카토 노리꽃님과 이렇게 한일, 이란, 민간 교류를 하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아울러 이렇게 소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신 하나카페에게도 감사합니다. 9일 일요일에 방송에서 만난 오사카, 그리고 10일의 쇼트 영상, 짧은 영상이죠. 텐진 마쓰리, 하늘을 수놓은 3000발의 불꽃에서 만난 이 오사카가 합쳐지니까 마치 가츠시카 혹사이의 우키요에 등장하는 바다처럼 감동의 물결이 힘차게 몰려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운 오사카와 서울이 하나가 된 멋진 일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세요.
0: 그렇죠. 그리고 오사카와 서울이 하나가 된 멋진 일요일이었다. 이런 표현이 야 저희들이 아주 쓰고 싶은 그런 감동적인 네. 표현이에요. 역시.
1: 이정님 네. 말씀해 주신 예, 가츠시카 혹사이의 우키요에 이렇게 물결이죠. 커다란 물결. 네, 예, 예. 그런 물결이 힘차게 몰려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저희 하나카페가 소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이 갓도놀이꽃님과 이주영님, 저희 하나카페를 매개로 해서 교류를 하고 계신 게 저희들로서는 너무 감동적이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우리의 열정적인 애청자 구원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하나카페에서는 구원모님이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그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저희들이 궁금한데 그 후에 사연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피지 낭종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습니다. 실밥을 풀면서 따끔한 통증이 있었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조금만 있으면 통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완벽히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봉합 흉터가 있지만 피지 낭종을 제거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소독을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수술로 피지낭종을 제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볼 때 왜 낭종을 제거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제거 수술에서 메스로 절개하게 되는데 통증이 무서워서 몇 년 동안 피지낭종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왜 빨리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무서워도 빨리 수술해서 제거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이제 낭종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만약 낭종이 생긴다면 하루빨리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가장 아팠던 수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아팠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구에서 구원모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정말 수술 결과가 좋아서 저희들도 정말 한시름도 왔습니다. 저희도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1: 네.
0: 뭐 아주 걱정이 됐는데 본인도 알턴 일을 뺐다 이런 느낌이 나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놔두면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 나쁜 거는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사실

0: 더워서 이 좀처럼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잘 결단 내리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유세욱 아나운서는 아주 병원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0: 그렇죠. 저는 이
1: 네.
0: 주사바늘만 보면 거의 약간 경련을 일으킬 정도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뭐 수술을 한 적은 없는데요. 제일 그래도 힘들었던 거는 역시 치과 치료입니다. 이게 충치도 있고, 어떤 때는 신경 치료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약간 비명을, 지레겁을 먹고, 약간 손도 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치과를 이제 좀 여러 곳을 다니다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단골이라고 그럴까? 거기 치과 의사 선생님은 저의 이런 엄살 떠는 걸다 받아주세요.
1: 아, 너무
0: 네, 그래서
1: 좋으시네요.
0: 네, 조금만 아프면 참지 마십시오. 항상 손을 드세요. 그래서 지금
1: 네.
0: 부탁하면 손을 들고 있는데, 아, 작은 그 충치 치료하는데도 이렇게 사실은 겁이 나는데, 예, 구원모님 뭐 정말 큰 결단하셨고 알턴니가 빠진 이제 그런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재발되지 않기를 그렇게 빌고 있겠습니다.
1: 네, 부모님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 정보입니다. 오늘은 관광지 정보가 아니라 이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때 룰이 좀 변경됐다라고 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죠. 한국에서 많은 각지에서 일본 각지로 직항편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이 많은 지방 노선들이 휴항을 하고 또 아직 재개되지 않은 노선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쿄에 올 때는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지방 도시로 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죠.
1: 맞습니다. 이 하네다 공항은 J터미널의 일부, 그리고 J3터미널이 국제선이고요. 그리고 J터미널과 J터미널의 대부분이 국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간의 이동 시간의 여유도 필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 국내선의 탑승 절차 룰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9월부터 전일본 공수 ANA죠. 그다음에 일본 항공 등이각 항공사가 하네다 공항의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10분 앞당겨서 이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국내선 항공편에서는 출발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내에 출발한 항공기 비율을 나타내는 정시 운항률이 2015년도에는 91%였는데요. 해마다 낮아져서 작년도에는 83%로 역대 최저였다고 합니다. 이 국토교통성이 각 항공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하네다 공항에서는 9월 1일부터 국내선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가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는 이 보안 검색대 마감과 같은 출발 시간 20분 전이었지만요. 10분을 앞당겨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됩니다. 이 마감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전일본 공수, 일본 항공, 일본 트랜스오션 항공, 에어도, 솔라시드 에어, 스타플라이어 등 6개 항공사입니다. 이 스카이마크는 현행대로 출발 시간 20분 전에 마감을 하지만요. 이 앞으로 검증 등을 통해서 이 필요에 따라 변경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1: 그런데 왜이 하네다 공항에서만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30분으로 하는 건가요?
0: 뉴스에서 전해진 것은 이 출발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내에 출발한 항공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정시 운항률 문제만 전해드렸는데요. 실은 이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앞당기지 않으면 이 정시 운항률이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건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터미널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1터미널의 북쪽에 새로운 세털라이트가 완성이 돼서 이 탑승 게이트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가장 멀리 있는 탑승 게이트는 이 보안 검사장에서 걸어서 1km 이상, 그러니까 이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선에서는 출발 시각 15분쯤 전에 이 탑승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보안 검사장을 20분 전에 통과해서 1km나 걸으면 이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는 것이 거의 출발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위탁수화물은 이 백야드에서 짐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싣고 그것을 비행기까지 운반해서 다시 비행기에 싣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생각하면 이 접수 마감을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틀라이트 사용이 시작되는 9월 1일에 맞춰서 위탁수화물 접수 마감 시간도 10분 앞당기게 되는 거죠.
1: 네, 하네다 공항에서는 지난해에 제2터미널이 있었던 이 새틀라이트가 이 터미널 본관에서 떨어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외딴섬 같은 새틀라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위성 터미널 같은 것이었는데 이 터미널 본관과 새틀라이트가 연락 통로로 직접 연결이 되어서 가장 먼 곳이면은 700m, 그러니까 약 10분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0: 사실은 이 제2터미널도 내년 봄을 목표로 북측에 이 새틀라이트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이 완성이 되면 제1터미널과 마찬가지로 보안검사장에서 가장 먼 탑승 게이트까지는 한 1km쯤 걸어가게 된답니다.
1: 1km나네요? 네. 엄청나네요. 네, 공항에서 이 탑승 절차로부터 비행기 탑승할 때까지 너무나도 막 바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하네다 공항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도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광정보는 하네다 공항 국내선에서 9월 1일부터 위탁수화물 접수 마감 시간이 10분 빨라져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된다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제1터미널 북측에 새로운 새틀라이트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한국에서는 뭐 거의 매년 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갈아타시고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국내선은 네. 30분이지만 국제선은 1시간이죠?
0: 그렇습니다. 예, 국제선도 네. 이 보안 검색이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더 좀 여유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최신 뉴스 코너가 있는데요. 그 밑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한 지 3개월이 지나면요.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서둘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인기를 부르는 수족관의 팔 물어뜯기 쇼라는 영상 올라와 있고요. 무대는 성터, 130여 명이 물총 쏘는 이벤트 개최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주영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사카 텐진 마츠리, 하늘을 수놓은 3,000발의 불꽃, 아주 멋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인기 상승 중인 경트럭 경주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요. 고교생이 각지에서 모여 가구라 고시행이라는 영상 올라왔고요. 모리오카 산사오돌이 축제 연인원 2만 6천 명 참가라는 영상과요. 아이코 내친왕 이세 신궁의 시키넨 생구를 위한 행사에 참가라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카페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된 후에 홈페이지에서는 일주일만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밖으로 직접 취재를 가거나 아니면 초대 손님을 모신 방송은 이 쇼트 클립으로서 재편집을 해서 방송 후에 1년간은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신 방송에서는요, 5월 24일과 31일에 방송한 김유홍 씨 말이 통해야 친구가 될 수 있다 편이 올라와 있고요. 6월 28일과 7월 5일에 방송한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방송한 이주영 씨 번역가 자포니즘 연구가 1회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1: 네, 그리고 7월 26일에 방송이 됐죠. 회복 수술로부터 20년 한국인 테너 가수 배재철 독점 인터뷰는요. 이 하나카페의 음성에 사진을 붙인 이와 같은 쇼트 클립이 아니라 완전한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편집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욱 아나운서와 제가 이 게스트이신 배재철님을 인터뷰한 모습 마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이 여러분들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라디오 방송과는 좀 달라서 저희 하나카페를 여러분들이 색다른 모습도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꼭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소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카페 등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그리고 하나 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재철님 인터뷰에 보시면 영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시청각으로서 보기 좋게
1: 네.
0: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ICC 국제형사재판소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은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신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요한 것은 법의 지배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은 21일 자신의 저서를 출판하는 붕괴 신주를 통해 코멘트를 발표하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어서 놀라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국제적인 법의 지배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일본과 일본의 여러분의 지원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제재에 대해 유엔과 유럽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20일 북조선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외무성의 아리오시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은 21일 오전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와일레졸 국무차관보 대리와 한국 외교부의 백용진 한반도 정책국장과 전화로 협의했습니다. 협의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한 뒤 북조선에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0: 북조선은 20일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지만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발표하지 않는 것은 세 번 연속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 미국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조선이 20일 오후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조선은 보통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나 훈련을 하면 다음 날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8월 6일과 12일 발사 등 3번 연속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8월 17일부터 정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함에 따라 27일까지로 예정됐던 기간을 절반 정도인 21일까지로 단축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지 않는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미국의 요청으로 규모를 축소해 이뤄진 데 따라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는 미국과 한국에 대해 주종관계 구도라고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실시한 조선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정례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기간이 당초의 절반 정도로 단축돼 21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으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 씨는 20일 밤 국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트럼프의 한마디로 서울은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했다며 미국과 한국에 대해 주종관계 구도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김여정 씨는 또 19일 국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나타낸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조선으로서는 한국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의 이해를 깊이하기 위해 니가타 현 등이 주최하는 중학생 대상 워크숍이 열려 19일은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된 니가타시 주오구의 현장 주변을 시찰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니가타 현 등이 세 차례 개최하고 있는데 현내 중학생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현내 중학생 10명이 참가했습니다. 19일은 요코타 메구미씨가 다니던 니가타시 주오구의 요리 중학교를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0: 라고 생각하지만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 등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하니 슬픈 마음이 된다며 사건의 해결로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찰 후 학생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동영상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지난주 워크숍에서 가시와자키 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하스이케 가오로 씨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작된 동영상은 오는 11월에 니가타 시에서 열리는 잊지 말자 납치현민 집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1: 한국에서 3년 전에 열린 당시 여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통일교회의 한학자 총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돼 양측은 기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총재인 한학자 피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피고는 3년 전에 실시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교단 신자를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재판은 2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돼 특검 측은 교단은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학자 총재와 김건희 여사 측은 각각 기소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어 오는 31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0: 종무성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날씨에 따른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02.1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확대돼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2: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2: 喉が 痛いんです。
3: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2: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2: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2: 노도가 이타인데스.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노도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이타인데스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라는
0: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노도가 痛いんです. 노도가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お腹 お腹
0: 아프다는
5: 痛い 痛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お腹が痛いんです。お腹が痛いんです。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気持ちが悪い。気持ちが悪い。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気持ちが悪いんです。気持ちが悪いんです。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오다이지니
0: 오다이지니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타메상, 가오이로가 와르이데스요? 도우시탄데스까?
2: 노도가 이타인데스.
3: 오야 오야, そんな時には 生姜 하치미츠유가 이이데스요?
2: 카이토가 이마 츠쿠테이마스.
4: 타메상, できたよ. はい, どうぞ.
2: 오다이지니.
3: 하루산의 지혜부끄러.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여기 도쿄는 약간 더위가 좀 이렇게 주춤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면 여기에는 태풍 정보가 계속 오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이 13호 태풍 돌핀이죠. 일본의 남쪽에서 서쪽으로 향해서 이동을 해서 7일부터 8일에 걸쳐서 이 오키나와 아마미 지방을 거쳐서 중국 방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15호 태풍 찬홈인데요. 이 또 남쪽에서 북상을 해서 11일 오후에 이바라키현에 상륙을 했고 그리고 간토 지방과 주

0: 동부 지방을 이 서쪽으로 향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 오전에는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바라기현에서는 이 태풍이 상륙한 것은 기상청이 1951년에 관측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12일에는 17호 태풍 난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태풍도 일본의 남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15호 태풍 찬홈과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의 동쪽을 향해서 북상한다고 합니다. 이 태풍 진로 정보 정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든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0: 네, 그럼 이번 주 하나카페에서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사시는 니시도루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살고 있는 니시도루입니다. 7월 28일 큐슈 구마모토 현을 진원으로 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해지의 하루라도 빠른 부흥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구마모토 현 야츠시로시 출신 동창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동창생을 만나지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지금 구마모토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지 않은가 싶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무사히 지내고 있기를 빕니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이 구마모토에 있는 백화점, 물론 이제 저희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만, 예, 구마모토 이온몰, 예, 구마모토에서는 이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구마모토의 백화점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창생 연락이 안 되시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또 궁금하실 것 같네요.
1: 네, 네, 그분도 이제 무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구마모토의 뭐 친척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뭐 구마모토에 이제 아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뭐 이 니시도우루님께서는 동창생이라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니시도우루님 동창생을 포함해서 정말 무사히 계시기를 저희들도 빌어봅니다.
1: 네, 니시도우루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일 일요일 하나카페를 듣던 중 생각지도 못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카페를 통해서 2021년부터 소중한 인연이 된 오사카의 카토 노리꼬님으로부터 온 메일이 소개됐던 것입니다. 올해도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와 한국의 자포니즘 이야기를 응원해 주신 카토 노리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말로 카토 노리꼬님의 문학적인 한국어 표현과 한일 민간 교류를 향한 애정으로부터 언제나 즐겁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카토 노리꼬님과 이렇게 한일이란 민간 교류를 하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아울러 이렇게 소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신 하나카페에게도 감사합니다. 9일 일요일에 방송에서 만난 오사카, 그리고 10일의 쇼트 영상, 짧은 영상이죠. 텐진 마쓰리, 하늘을 수놓은 3000발의 불꽃에서 만난 이 오사카가 합쳐지니까 마치 가츠시카 혹사이의 우키요에 등장하는 바다처럼 감동의 물결이 힘차게 몰려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운 오사카와 서울이 하나가 된 멋진 일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세요.
0: 그렇죠. 그리고 오사카와 서울이 하나가 된 멋진 일요일이었다. 이런 표현이 야 저희들이 아주 쓰고 싶은 그런 감동적인 네. 표현이에요. 역시.
1: 이정님 네. 말씀해 주신 이 가츠시카 혹사이의 우키요에 이렇게 물결이죠. 커다란 그렇습니다. 물결. 네, 네, 그런 물결이 힘차게 몰려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저희 하나카페가 소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었 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이 카토노리꼬님과 이주영님 저희 하나카페를 매개로 해서 교류를 하고 계신 게 저희들로서는 너무 감동적이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우리의 열정적인 애청자 구원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하나카페에서는 구원모님이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그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저희들이 궁금한데 그 후에 사연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피지 낭종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습니다. 실밥을 풀면서 따끔한 통증이 있었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조금만 있으면 통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완벽히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봉합 흉터가 있지만 피지 낭종을 제거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소독을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수술로 피지 낭종을 제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볼 때 왜 낭종을 제거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제거 수술에서 메스로 절개하게 되는데 통증이 무서워서 몇 년 동안 피지 낭종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왜 빨리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무서워도 빨리 수술해서 제거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이제 낭종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만약 낭종이 생긴다면 하루빨리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가장 아팠던 수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아팠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구에서 구원모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정말 수술 결과가 좋아서 저희들도 정말 한시름도 왔습니다. 저희들도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1: 네.
0: 뭐 아주 걱정이 됐는데 본인도 알턴 일을 뺐다 이런 느낌이 나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놔두면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 나쁜 거는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사실 무서워서 이 좀처럼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잘 결단 내리신 것 같습니다.
1: 네, 이재욱 아나운서는 아주 병원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0: 그렇죠. 저는 이 주사바늘만 보면 거의 약간 경련을 일으킬 정도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뭐 수술을 한 적은 없는데요. 제일 그래도 힘들었던 거는 역시 치과 치료입니다. 이게 충치도 있고 어떤 때는 신경 치료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약간 비명을 지레겁을 먹고 약간 손도 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치과를 이제 좀 여러 곳을 다니다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단골이라고 그럴까 거기 치과 의사 선생님은 저의 이런 엄살 떠는 걸 다 받아주세요.
1: 아, 너무 좋으시네요.
0: 네, 조금만 아프면 참지 마십시오. 항상 손을 드세요. 그래서 지금 뚝딱하면 네. 손을 들고 있는데, 작은 그 충치 치료하는데도 이렇게 사실은 겁이 나는데, 네, 구원모님 뭐 정말 큰 결단 하셨고, 알터니가 빠진 이제 그런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재발되지 않기를 그렇게 빌고 있겠습니다.
1: 네, 부모님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은 관광지 정보가 아니라 이 도쿄의 하네다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때 룰이 좀 변경됐다라고 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죠. 한국에서 많은 각지에서 일본 각지로 직항편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 이 많은 지방 노선들이 휴항을 하고 또 아직 재개되지 않은 노선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쿄에 올 때는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지방 도시로 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죠.
1: 맞습니다. 이 하네다공항은 제2터미널의 일부, 그리고 제3터미널이 국제선이고요. 그리고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대부분이 국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간의 이동 시간의 여유도 필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 국내선의 탑승 절차 룰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9월부터 전일본 공수 ANA죠. 그다음에 일본 항공 등 이 각 항공사가 하네다 공항의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10분 앞당겨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국내선 항공편에서는 출발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내에 출발한 항공기 비율을 나타내는 정시 운항률이 2015년도에는 91%였는데요. 해마다 낮아져서 작년도에는 83%로 역대 최저였다고 합니다. 국토교통성이 각 항공사의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하네다 공항에서는 9월 1일부터 국내선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가 위탁 수함을 마감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는 이 보안 검색대 마감과 같은 출발 시간 20분 전이었지만요. 10분을 앞당겨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됩니다. 이 마감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전일본 공수, 일본 항공, 일본 트랜스오션 항공, 에어두, 솔라시드 에어, 스타플라이어 등 6개 항공사입니다. 이 스카이마크는 현행대로 출발 시간 20분 전에 마감을 하지만요. 이 앞으로 검증 등을 통해서 이 필요에 따라 변경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1: 그런데 왜 이 하네다 공항에서만 위탁 수함의 마감 시간을 30분으로 하는 건가요?
0: 뉴스에서 전해진 것은 이 출발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내에 출발한 항공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정시 운항률 문제만 전해드렸는데요. 실은 이 위탁 수함을 마감 시간을 앞당기지 않으면 이 정시 운항률이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건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터미널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1터미널의 북쪽에 새로운 세털라이트가 완성이 돼서 이 탑승 게이트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장 멀리 있는 탑승 게이트는 이 보안 검사장에서 걸어서 1km 이상, 그러니까 이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선에서는 출발 시각 15분쯤 전에 이 탑승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보안검사장을 20분 전에 통과해서 1km나 걸으면 이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는 것이 거의 출발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위탁수화물은 이 백야드에서 짐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싣고 그것을 비행기까지 운반해서 다시 비행기에 싣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생각하면 이 접수 마감을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털라이트 사용이 시작되는 9월 1일에 맞춰서 위탁수함을 접수 마감 시간도 10분 앞당기게 되는 거죠.
1: 네, 하네다 공항에서는 지난해에 제2터미널이 있었던 이 세틀라이트가 이 터미널 본관에서 떨어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외딴섬 같은 세틀라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위성 터미널 같은 것이었는데 이 터미널 본관과 세틀라이트가 연락 통로로 직접 연결이 되어서 가장 먼 곳이면은 700m. 그러니까 약 10분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0: 사실은 이 제2터미널도 내년 봄을 목표로 북측에 이 세틀라이트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이 완성이 되면 제1터미널과 마찬가지로 보안검사장에서 가장 먼 탑승 게이트까지는 한 1km쯤 걸어가게 된답니다.
1: 1km나네요? 네. 엄청나네요. 네, 공항에서 이 탑승 절차로부터 비행기 탑승할 때까지 너무나도 막 바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하네다 공항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도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하네다 공항 국내선에서 9월 1일부터 위탁 수함을 접수 마감 시간이 10분 빨라져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된다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제1터미널 북측에 새로운 세틀라이트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한국에서는 뭐 거의 매년 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갈아타시고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국내선은 네. 30분이지만 국제선은 1시간이죠?
0: 그렇습니다. 예, 국제선도 네. 이 보안 검색이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더 좀 여유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최신 뉴스 코너가 있는데요. 그 밑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한 지 3개월이 지나면요.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서둘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인기를 부르는 수족관의 팔 물어뜯기 쇼라는 영상 올라와 있고요. 무대는 성터, 130여 명이 물총 쏘는 이벤트 개최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주영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사카 텐진 마츠리, 하늘을 수놓은 3,000발의 불꽃, 아주 멋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인기 상승 중인 경트럭 경주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요. 고교생이 각지에서 모여 가구라 고시행이라는 영상 올라왔고요. 모리오카 산사오돌이 축제 연인원 2만 6천 명 참가라는 영상과요. 아이코 내친왕 이세신궁의 시키넨생구를 위한 행사에 참가라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카페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된 후에 홈페이지에서는 일주일만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밖으로 직접 취재를 가거나 아니면 초대 손님을 모신 방송은 이 쇼트 클립으로서 재편집을 해서 방송 후에 1년간은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신 방송에서는요, 5월 24일과 31일에 방송한 김유홍 씨 말이 통해야 친구가 될 수 있다 편이 올라와 있고요. 6월 28일과 7월 5일에 방송한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방송한 이주영 씨 번역가 자포니즘 연구가 1회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1: 네, 그리고 7월 26일에 방송이 됐죠. 회복 수술로부터 20년 한국인 테너 가수 배재철 독점 인터뷰는요. 이 하나카페의 음성에 사진을 붙인 이와 같은 쇼트 클립이 아니라 완전한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편집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욱 아나운서와 제가 이 게스트이신 배재철님을 인터뷰한 모습 마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이 여러분들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라디오 방송과는 좀 달라서 저희 하나카페를 여러분들이 색다른 모습도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꼭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소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카페 등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그리고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재철님 인터뷰에 보시면 영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시청각으로서 보기 좋게 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여기 도쿄는 약간 더위가 좀 이렇게 주춤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면 여기에는 태풍 정보가 계속 오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이 13호 태풍 돌핀이죠. 일본의 남쪽에서 서쪽으로 향해서 이동을 해서 7일부터 8일에 걸쳐서 이 오키나와 아마미 지방을 거쳐서 중국 방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15호 태풍 찬홈인데요. 이 또 남쪽에서 북상을 해서 11일 오후에 이바라키현에 상륙을 했고 그리고 간토 지방과 주부 지방을 이 서쪽으로 향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 오전에는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바라키현에서는 이 태풍이 상륙한 것은 기상청이 1951년에 관측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12일에는 17호 태풍 난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태풍도 일본의 남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15호 태풍 찬홈과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의 동쪽을 향해서 북상한다고 합니다. 이 태풍 진로 정보 정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든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0: 네, 그럼 이번 주 하나카페에서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사시는 니시토루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살고 있는 니시토루입니다. 7월 28일 큐슈 구마모토 현을 진원으로 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해지의 하루라도 빠른 부흥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구마모토 현 야츠시로시 출신 동창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동창생을 만나지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지금 구마모토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지 않은가 싶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무사히 지내고 있기를 빕니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이 구마모토에 있는 백화점, 물론 이제 저희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만, 이 구마모토 이온몰, 구마모토에서는 이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구마모토의 백화점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창생 연락이 안 되시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또 궁금하실 것 같네요.
1: 네, 그분도 이제 무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구마모토의 뭐 친척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뭐 구마모토에 이제 아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뭐 이 니시도우루님께서는 동창생이라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니시도우루님 동창생을 포함해서 정말 무사히 계시기를 저희들도 빌어봅니다.
1: 네, 니시도우루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일 일요일 하나카페를 듣던 중 생각지도 못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카페를 통해서 2021년부터 소중한 인연이 된 오사카의 카토 노리꼬님으로부터 온 메일이 소개됐던 것입니다. 올해도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와 한국의 자포니즘 이야기를 응원해 주신 카토 노리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말로 카토 노리꼬님의 문학적인 한국어 표현과 한일 민간 교류를 향한 애정으로부터 언제나 즐겁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카토 노리꼬님과 이렇게 한일, 이란 민간 교류를 하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아울러 이렇게 소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신 하나카페에게도 감사합니다. 9일 일요일에 방송에서 만난 오사카, 그리고 10일의 쇼트 영상, 짧은 영상이죠. 텐진 마츠리, 하늘을 수놓은 3000발의 불꽃에서 만난 이 오사카가 합쳐지니까 마치 가츠시카 혹사이의 우키요에 등장하는 바다처럼 감동의 물결이 힘차게 몰려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운 오사카와 서울이 하나가 된 멋진 일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세요.
0: 그렇죠. 그리고 오사카와 서울이 하나가 된 멋진 일요일이었다. 이런 표현이 저희들이 아주 쓰고 싶은 그런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역시
1: 이정님 말씀해 주신 가츠시카 혹사이의 우키요에 이렇게 물결이죠? 커다란 물결. 네, 예, 그런 예. 물결이 힘차게 몰려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저희 하나카페가 소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이 가토노리꽃님과 이주영님, 저희 하나카페를 매개로 해서 교류를 하고 계신 게 저희들로서는 너무 감동적이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우리의 열정적인 애청자 구원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하나카페에서는 구원모님이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그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저희들이 궁금한데 그 후에 사연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피지 낭종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습니다. 실밥을 풀면서 따끔한 통증이 있었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조금만 있으면 통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완벽히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봉합 흉터가 있지만 피지 낭종을 제거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소독을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수술로 피지 낭종을 제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볼 때 왜 낭종을 제거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제거 수술에서 메스로 절개하게 되는데 통증이 무서워서 몇 년 동안 피지 낭종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왜 빨리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무서워도 빨리 수술해서 제거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이제 낭종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만약 낭종이 생긴다면 하루빨리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가장 아팠던 수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아팠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구에서 구원모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정말 수술 결과가 좋아서 저희들도 정말 한시름도 왔습니다. 저희도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1: 네.
0: 뭐 아주 걱정이 됐는데 본인도 알턴 일을 뺐다 이런 느낌이 나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놔두면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 나쁜 거는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사실 무서워서 이 좀처럼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잘 결단 내리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이재욱 아나운서는 아주 병원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0: 그렇죠. 저는 이 네. 주사바늘만 보면 거의 약간 경련을 일으킬 정도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뭐 수술을 한 적은 없는데요. 제일 그래도 힘들었던 거는 역시 치과 치료입니다. 이게 충치도 있고 어떤 때는 신경치료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약간 비명을 지레겁을 먹고 약간 손도 들고 그러는 데서 치과를 이제 좀 여러 곳을 다니다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단골이라고 그럴까 거기 치과 의사 선생님은 저의 이런 엄살 떠는 걸 다 받아주세요.
1: 아 너무 좋으시네요.
0: 네, 조금만 아프면 참지 마십시오. 항상 손을 드세요. 그래서 지금 뒤딱하면 네. 손을 들고 있는데 작은 그 충치 치료하는데도 이렇게 사실은 겁이 나는데 네, 구원모님 뭐 정말 큰 결단하셨고 알터니가 빠진 이제 그런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재발되지 않기를 그렇게 빌고 있겠습니다.
1: 네, 구원모님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은 관광지 정보가 아니라 이 도쿄의 하네다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때 룰이 좀 변경됐다라고 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죠. 한국에서 많은 각지에서 일본 각지로 직항편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 이 많은 지방 노선들이 휴항을 하고 또 아직 재개되지 않은 노선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쿄에 올 때는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지방 도시로 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죠.
1: 맞습니다. 이 하네다 공항은 제2터미널의 일부, 그리고 제3터미널이 국제선이고요. 그리고 J터미널과 J터미널의 대부분이 국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간의 이동 시간의 여유도 필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 국내선의 탑승 절차 룰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9월부터 전일본 공수 ANA죠. 그 다음에 일본 항공 등 이 각 항공사가 하네다 공항의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10분 앞당겨서 이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국내선 항공편에서는 출발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내에 출발한 항공기 비율을 나타내는 정시 운항률이 2015년도에는 91%였는데요. 해마다 낮아져서 작년도에는 83%로 역대 최저였다고 합니다. 이 국토교통성이 각 항공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하네다 공항에서는 9월 1일부터 국내선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가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는 이 보안 검색대 마감과 같은 출발 시간 20분 전이었지만요. 10분을 앞당겨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됩니다. 이 마감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전일본 공수, 일본 항공, 일본 트랜스 오션 항공, 에어두, 솔라시드 에어, 스타플라이어 등 6개 항공사입니다. 이 스카이마크는 현행대로 출발 시간 20분 전에 마감을 하지만요. 이 앞으로 검증 등을 통해서 이 필요에 따라 변경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1: 그런데 왜 이 하네다 공항에서만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30분으로 하는 건가요?
0: 뉴스에서 전해진 것은 이 출발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내에 출발한 항공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정시 운항률 문제만 전해드렸는데요. 실은 이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앞당기지 않으면 이 정시 운항률이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건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터미널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1터미널의 북쪽에 새로운 세틀라이트가 완성이 돼서 이 탑승 게이트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장 멀리 있는 탑승 게이트는 이 보안 검사장에서 걸어서 1km 이상, 그러니까 이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선에서는 출발 시각 15분쯤 전에 이 탑승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보안검사장을 20분 전에 통과해서 1km나 걸으면 이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는 것이 거의 출발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위탁수화물은 이 백야드에서 짐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싣고 그것을 비행기까지 운반해서 다시 비행기에 싣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생각하면 이 접수 마감을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틀라이트 사용이 시작되는 9월 1일에 맞춰서 위탁수화물 접수 마감 시간도 10분 앞당기게 되는 거죠.
1: 네, 하네다 공항에서는 지난해에 J터미널이 있었던 이 세틀라이트가 이 터미널 본관에서 떨어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외딴섬 같은 세틀라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위성 터미널 같은 것이었는데 이 터미널 본관과 세틀라이트가 연락 통로로 직접 연결이 되어서 가장 먼 곳이면은 700m. 그러니까 약 10분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0: 사실은 이 제2터미널도 내년 봄을 목표로 북측에 이 세틀라이트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이 완성이 되면 제1터미널과 마찬가지로 보안검사장에서 가장 먼 탑승 게이트까지는 한 1km쯤 걸어가게 된답니다.
1: 1km나요? 네. 엄청나네요. 네, 공항에서 이 탑승 절차로부터 비행기 탑승할 때까지 너무나도 막 바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하네다 공항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도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하네다 공항 국내선에서 9월 1일부터 위탁 수화물 접수 마감 시간이 10분 빨라져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된다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제1터미널 북측에 새로운 세틀라이트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한국에서는 뭐 거의 매년 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갈아타시고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국내선은 네. 30분이지만 국제선은 1시간이죠.
0: 그렇습니다. 예, 국제선도 이 보안 검색이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더좀 여유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최신 뉴스 코너가 있는데요. 그 밑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한 지 3개월이 지나면요.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서둘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인기를 부르는 수족관의 팔 물어뜯기 쇼라는 영상 올라와 있고요. 무대는 성터, 130여 명이 물총 쏘는 이벤트 개최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주영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사카 텐진 마츠리, 하늘을 수놓은 3,000발의 불꽃, 아주 멋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인기 상승 중인 경트럭 경주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요, 고교생이 각지에서 모여 가구라 고시행이라는 영상 올라왔고요. 모리오카 산사오돌이 축제 연인원 2만 6천 명 참가라는 영상과요. 아이코 내친왕 이세 신궁의 시기낸 생구를 위한 행사에 참가라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카페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된 후에 홈페이지에서는 일주일만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밖으로 직접 취재를 가거나 아니면 초대 손님을 모신 방송은 이 쇼트 클립으로서 재편집을 해서 방송 후에 1년간은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중에서 최신 방송에서는요, 5월 24일과 30일

0: 21일에 방송한 김유홍 씨 말이 통해야 친구가 될 수 있다 편이 올라와 있고요. 6월 28일과 7월 5일에 방송한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방송한 이주영 씨 번역가 자포니즘 연구가 1회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1: 네, 그리고 7월 26일에 방송이 됐죠. 회복 수술로부터 20년 한국인 테너 가수 배재철 독점 인터뷰는요. 이 하나카페의 음성에 사진을 붙인 이와 같은 쇼트클립이 아니라 완전한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편집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욱 아나운서와 제가 이 게스트이신 배재철님을 인터뷰한 모습 마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이 여러분들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라디오 방송과는 좀 달라서 저희 하나카페를 여러분들이 색다른 모습도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꼭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소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카페는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그리고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재철님 인터뷰에 보시면 영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시청각으로서 보기 좋게 네. 정리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ICC 국제형사재판소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은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신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요한 것은 법의 지배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은 21일 자신의 저서를 출판하는 붕괴 신주를 통해 코멘트를 발표하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어서 놀라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국제적인 법의 지배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일본과 일본의 여러분의 지원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제재에 대해 유엔과 유럽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20일 북조선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외무성의 아리오시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은 21일 오전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와일레졸 국무차관보 대리와 한국 외교부의 백용진 한반도 정책국장과 전화로 협의했습니다. 협의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한 뒤 북조선에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0: 북조선은 20일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지만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발표하지 않는 것은 세 번 연속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 미국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조선이 20일 오후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조선은 보통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나 훈련을 하면 다음 날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8월 6일과 12일 발사 등 3번 연속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8월 17일부터 정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함에 따라 27일까지로 예정됐던 기간을 절반 정도인 21일까지로 단축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지 않는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미국의 요청으로 규모를 축소해 이뤄진 데 따라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는 미국과 한국에 대해 주종관계 구도라고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실시한 조선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정례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기간이 당초의 절반 정도로 단축돼 21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으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 씨는 20일 밤 국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트럼프의 한마디로 서울은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했다며 미국과 한국에 대해 주종관계 구도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김여정 씨는 또 19일 국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나타낸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조선으로서는 한국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의 이해를 깊이하기 위해 니가타 현 등이 주최하는 중학생 대상 워크숍이 열려 19일은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된 니가타시 주오구의 현장 주변을 시찰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니가타 현 등이 세 차례 개최하고 있는데 현내 중학생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현내 중학생 10명이 참가했습니다. 19일은 요코타 메구미씨가 다니던 니가타시 주오구의 요리 중학교를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중학교 1학년이었던 메구미씨는 하교 도중에 친구와 헤어진 뒤 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메구미씨의 하교길을 따라가면서 납치 문제를 20년 이상 취재해온 니가타 일보사의 논설 편집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납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게 돼 있어 메구미 씨가 납치된 현장 주변의 모습을 태블릿으로 동영상 등을 찍었습니다. 참가한 가시와자키 씨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우리는 니가타의 바다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 등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하니 슬픈 마음이 된다며 사건의 해결로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찰 후 학생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동영상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지난주 워크숍에서 가시와자키 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하스이케 가오로 씨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작된 동영상은 오는 11월에 니가타 시에서 열리는 잊지 말자 납치 현민 집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0: 검 측은 교단은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학자 총재와 김건희 여사 측은 각각 기소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어 오는 31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1: 종무성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날씨에 따른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02.1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확대돼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0: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여기 도쿄는 약간 더위가 좀 이렇게 주춤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면 여기에는 태풍 정보가 계속 오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이 13호 태풍 돌핀이죠. 일본의 남쪽에서 서쪽으로 향해서 이동을 해서 7일부터 8일에 걸쳐서 이 오키나와 아마미 지방을 거쳐서 중국 방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15호 태풍 찬홈인데요. 이게 또 남쪽에서 북상을 해서 11일 오후에 이바라키현에 상륙을 했고 그리고 간토 지방과 주부 지방을 이 서쪽으로 향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 오전에는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바라키현에서는 이 태풍이 상륙한 것은 기상청이 1951년에 관측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12일에는 17호 태풍 난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태풍도 일본의 남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15호 태풍 찬홈과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의 동쪽을 향해서 북상한다고 합니다. 이 태풍 진로 정보 정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든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0: 네, 그럼 이번 주 하나카페에서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사시는 니시토루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살고 있는 니시토루입니다. 7월 28일 큐슈 구마모토 현을 진원으로 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해지의 하루라도 빠른 부흥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구마모토 현 야츠시로시 출신 동창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동창생을 만나지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지금 구마모토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지

0: 하는가 싶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무사히 지내고 있기를 빕니다라고 적으셨는데요. 이 구마모토에 있는 백화점, 물론 이제 저희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만, 구마모토 이온몰, 구마모토에서는 이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구마모토의 백화점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창생 연락이 안 되시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또 궁금하실 것 같네요.
1: 네, 그분도 이제 무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구마모토의 뭐 친척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뭐 구마모토에 이제 아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뭐이 니시도어루님께서는 동창생이라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니시도어루님 동창생을 포함해서 정말 무사히 계시기를 저희들도 빌어봅니다.
1: 네, 니시토르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일 일요일 하나 카페를 듣던 중 생각지도 못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 카페를 통해서 2021년부터 소중한 인연이 된 오사카의 카토 노리꼬님으로부터 온 메일이 소개됐던 것입니다. 올해도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와 한국의 자포니즘 이야기를 응원해 주신 카토 노리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말로 카토 노리꼬님의 문학적인 한국어 표현과 한일 민간 교류를 향한 애정으로부터 언제나 즐겁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카토 노리꼬님과 이렇게 한일이란 민간 교류를 하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아울러 이렇게 소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신 하나카페에게도 감사합니다. 9일 일요일에 방송에서 만난 오사카, 그리고 10일의 쇼트 영상, 짧은 영상이죠. 텐진 마츠리, 하늘을 수놓은 3,000발의 불꽃에서 만난 이 오사카가 합쳐지니까 마치 가츠시카 홋사이의 우키요에 등장하는 바다처럼 감동의 물결이 힘차게 몰려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운 오사카와 서울이 하나가 된 멋진 일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세요.
0: 그렇죠. 그리고 오사카와 서울이 하나가 된 멋진 일요일이었다 이런 표현이 야 저희들이 아주 쓰고 싶은 그런 감동적인
1: 네,
0: 표현이고요 역시.
1: 이정님
0: 네.
1: 말씀해주신 이 가츠시카 홋사이의 우키요에 이렇게 물결이죠? 커다란
0: 그렇습니다.
1: 물결. 네,
0: 예.
1: 그런 물결이 힘차게 몰려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저희 하나 카페가 소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이 가토노리꼬님과 이주영님, 저희 하나 카페를 매개로 해서 교류를 하고 계신 게 저희들로서는 너무 감동적이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우리의 열정적인 애청자 구원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하나카페에서는 구원모님이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그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저희들이 궁금한데 그 후에 사연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피지 낭종 수술한 부위의 실밥을 풀었습니다. 실밥을 풀면서 따끔한 통증이 있었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조금만 있으면 통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완벽히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봉합 흉터가 있지만 피지 낭종을 제거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소독을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수술로 피지낭종을 제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볼때왜 낭종을 제거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제거 수술에서 메스로 절개하게 되는데 통증이 무서워서 몇년 동안 피지낭종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왜 빨리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무서워도 빨리 수술해서 제거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이제 낭종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만약 낭종이 생긴다면 하루빨리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가장 아팠던 수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아팠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구에서 구원모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정말 수술 결과가 좋아서 저희들도 정말 한시름도 왔습니다. 저희들도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1: 네.
0: 뭐 아주 걱정이 됐는데 본인도 앓던 일을 뺐다 이런 느낌이 나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놔두면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 나쁜 거는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사실 무서워서 이 점처럼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잘 결단 내리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이재욱 아나운서는 아주 병원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0: 그렇죠. 저는 이
1: 네.
0: 주사바늘만 보면 거의 약간 경련을 일으킬 정도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뭐 수술을 한 적은 없는데요. 제일 그래도 힘들었던 거는 역시 치과 치료입니다. 이게 충치도 있고 어떤 때는 신경 치료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약간 비명을 지레겁을 먹고 약간 손도 들고 그러는 데서 치과를 이제 좀 여러 곳을 다니다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단골이라고 그럴까? 거기 치과 의사 선생님은 저의 이런 엄살 떠는 걸다 받아주세요.
1: 아, 너무
0: 네, 그래서
1: 좋으시네요.
0: 네, 조금만 아프면 참지 마십시오. 항상 손을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네.
0: 부탁하면 손을 들고 있는데, 작은 그 충치 치료하는데도 이렇게 사실은 겁이 나는데, 예, 구원모님 뭐 정말 큰 결단하셨고, 알토니가 빠진 예, 그런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제발 되지 않기를 그렇게 빌고 있겠습니다.
1: 네, 부모님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 정보입니다. 오늘은 관광지 정보가 아니라 이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때 룰이 좀 변경됐다라고 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죠. 한국에서 많은 각지에서 일본 각지로 직항편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이 많은 지방 노선들이 휴항을 하고 또 아직 재개되지 않은 노선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쿄에 올 때는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지방 도시로 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죠.
1: 맞습니다. 이 하네다 공항은 J터미널의 일부, 그리고 J3터미널이 국제선이고요. 그리고 J터미널과 J터미널의 대부분이 국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간의 이동 시간에 여유도 필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 국내선의 탑승 절차 룰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9월부터 전일본 공수 ANA죠. 그다음에 일본 항공 등이각 항공사가 하네다 공항의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10분 앞당겨서 이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국내선 항공편에서는 출발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내에 출발한 항공기 비율을 나타내는 정시 운항률이 2015년도에는 91%였는데요. 해마다 낮아져서 작년도에는 83%로 역대 최저였다고 합니다. 이 국토교통성이 각 항공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하네다 공항에서는 9월 1일부터 국내선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가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는 이 보안 검색대 마감과 같은 출발 시간 20분 전이었지만요. 10분을 앞당겨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됩니다. 이 마감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전일본 공수, 일본 항공, 일본 트랜스 오션 항공, 에어도, 솔라시드 에어, 스타플라이어 등 6개 항공사입니다. 이 스카이마크는 현행대로 출발 시간 20분 전에 마감을 하지만요. 이 앞으로 검증 등을 통해서 이 필요에 따라 변경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1: 그런데 왜이 하네다 공항에서만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30분으로 하는 건가요?
0: 뉴스에서 전해진 것은 이 출발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내에 출발한 항공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정시 운항률 문제만 전해드렸는데요. 실은 이 위탁 수화물 마감 시간을 앞당기지 않으면 이 정시 운항률이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건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터미널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1터미널의 북쪽에 새로운 세털라이트가 완성이 돼서 이 탑승 게이트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가장 멀리 있는 탑승 게이트는 이 보안 검사장에서 걸어서 1km 이상, 그러니까 이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선에서는 출발 시각 15분쯤 전에 이 탑승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보안검사장을 20분 전에 통과해서 1km나 걸으면 이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는 것이 거의 출발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위탁수화물은 이 백야드에서 짐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싣고 그것을 비행기까지 운반해서 다시 비행기에 싣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 이 접수 마감을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틀라이트 사용이 시작되는 9월 1일에 맞춰서 위탁수화물 접수 마감 시간도 10분 앞당기게 되는 거죠.
1: 네, 하네다 공항에서는 지난해에 J터미널이 있었던 이 세틀라이트가 이 터미널 본관에서 떨어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외딴섬 같은 이 세틀라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위성 터미널 같은 것이었는데 이 터미널 본관과 세틀라이트가 연락 통로로 직접 연결이 되어서 가장 먼 곳이면은 700m. 그러니까 약 10분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0: 사실은 이 제2터미널도 내년 봄을 목표로 북측에 이 세틀라이트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이 완성이 되면 제1터미널과 마찬가지로 보안검사장에서 가장 먼 탑승 게이트까지는 한 1km쯤 걸어가게 된답니다.
1: 1km나네요? 네. 엄청나네요. 네, 공항에서 이 탑승 절차로부터 비행기 탑승할 때까지 너무나도 막 바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하네다 공항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도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하네다 공항 국내선에서 9월 1일부터 위탁 수화물 접수 마감 시간이 10분 빨라져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된다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제1터미널 북측에 새로운 세틀라이트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한국에서는 뭐 거의 매년 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갈아타시고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국내선은 네. 30분이지만 국제선은 1시간이죠?
0: 그렇습니다. 예, 국제선도 네. 이 보안 검색이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더 좀 여유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최신 뉴스 코너가 있는데요. 그 밑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한 지 3개월이 지나면요.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서둘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인기를 부르는 수족관의 팔 물어뜯기 쇼라는 영상 올라와 있고요. 무대는 성터, 130여 명이 물총 쏘는 이벤트 개최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주영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사카 텐진 마츠리, 하늘을 수놓은 3,000발의 불꽃, 아주 멋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인기 상승 중인 경트럭 경주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요. 고교생이 각지에서 모여 가구라 고시행이라는 영상 올라왔고요. 모리오카 산사오돌이 축제 연인원 2만 6천 명 참가라는 영상과요. 아이코 내친왕 이세신궁의 시키넨생구를 위한 행사에 참가라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카페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된 후에 홈페이지에서는 일주일만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밖으로 직접 취재를 가거나 아니면 초대 손님을 모신 방송은 이 쇼트클립으로서 재편집을 해서 방송 후에 1년간은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신 방송에서는요, 5월 24일과 31일에 방송한 김유홍 씨 말이 통해야 친구가 될 수 있다 편이 올라와 있고요. 6월 28일과 7월 5일에 방송한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방송한 이주영 씨 번역가 자포니즘 연구가 1회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1: 네, 그리고 7월 26일에 방송이 됐죠. 회복 수술로부터 20년 한국인 테너 가수 배재철 독점 인터뷰는요. 이 하나 카페의 음성에 사진을 붙인 이와 같은 쇼트 클립이 아니라 완전한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편집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욱 아나운서와 제가 이 게스트이신 배재철님을 인터뷰한 모습 마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이 여러분들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라디오 방송과는 좀 달라서 저희 하나 카페를 여러분들이 색다른 모습도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꼭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소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카페 등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그리고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재철님 인터뷰에 보시면 영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시청각으로서 보기 좋게 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 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의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의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0: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1: どうしたんですか?頭が痛いんです。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3: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頭が 痛いんです.
3: 머리가 아프거든요.
0: 頭는 머리라는 뜻이고
2: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1: 熱が あるんです.
3: 열이 있거든요.
2: 熱는
0: 열,
2: ある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2: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2: です.
0: 에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3: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頭が痛いんです。熱が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2: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2: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2: 기모치가 와르이 기모치가 와르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1: 기모치가 와르인데스. 기모치가 와르인데스.
3: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오다이지니
2: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タム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どうしたんですか?喉が痛いんです。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3: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3: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3: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3: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ICC 국제형사재판소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은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신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요한 것은 법의 지배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은 21일 자신의 저서를 출판하는 붕괴 신주를 통해 코멘트를 발표하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어서 놀라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국제적인 법의 지배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일본과 일본의 여러분의 지원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제재에 대해 유엔과 유럽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20일 북조선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외무성의 아리오시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은 21일 오전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와일레졸 국무차관보 대리와 한국 외교부의 백용진 한반도 정책국장과 전화로 협의했습니다. 협의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한 뒤 북조선에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가기로 확인했습니다.
0: 북조선은 20일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지만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발표하지 않는 것은 3번 연속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 미국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조선이 20일 오후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조선은 보통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나 훈련을 하면 다음 날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8월 6일과 12일 발사 등 3번 연속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8월 17일부터 정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함에 따라 27일까지로 예정됐던 기간을 절반 정도인 21일까지로 단축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지 않는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미국의 요청으로 규모를 축소해 이뤄진 데 따라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는 미국과 한국에 대해 주종관계 구도라고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실시한 조선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정례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기간이 당초의 절반 정도로 단축돼 21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으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 씨는 20일 밤 국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트럼프의 한마디로 서울은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했다며 미국과 한국에 대해 주종관계 구도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김여정 씨는 또 19일 국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나타낸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조선으로서는 한국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의 이해를 기피하기 위해 니가타 현 등이 주최하는 중학생 대상 워크숍이 열려 19일은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된 니가타시 주오구의 현장 주변을 시찰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니가타 현 등이 세 차례 개최하고 있는데 현내 중학생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현내 중학생 10명이 참가했습니다. 19일은 요코타 메구미 씨가 다니던 니가타시 주오구의 요리 중학교를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중학교 1학년이었던 메구미 씨는 하교 도중에 친구와 헤어진 뒤 집에서 불과 10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메구미 씨의 하교길을 따라가면서 납치 문제를 20년 이상 취재해온 니가타 일보사의 논설 편집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납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게 돼 있어 메구미 씨가 납치된 현장 주변의 모습을 태블릿으로 동영상 등을 찍었습니다. 참가한 가시와자키 씨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우리는 니가타의 바다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 등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하니 슬픈 마음이 된다며 사건의 해결로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찰 후 학생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동영상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지난주 워크숍에서 가시와자키 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하스이케 가오로 씨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작된 동영상은 오는 11월에 니가타 시에서 열리는 잊지 말자 납치 현민 집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1: 한국에서 3년 전에 열린 당시 여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통일교회의 한학자 총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돼 양측은 기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총재인 한학자 피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피고는 3년 전에 실시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교단 신자를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재판은 2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돼 특검 측은 교단은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학자 총재와 김건희 여사 측은 각각 기소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어 오는 31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0: 종무성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날씨에 따른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02.1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확대돼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라는
0: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메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2: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